0: 발생을 말하는 고등학교 스튜디오 레코딩 따로 브라이트스트 따로 특히 소장원이 페르베스트업이 되는 여태까지는 무지발 살고 약간 에스컬라 따로는 레이네 캐서만 가라 이 사케드랑투 저 사케티 한적 4,000km 둘 사버부터 여덟에 바탕
1: 지
0: 어디로 들어 저도 시야로 못 살고
1: 지
0: 캐서만 가서 누가 보고도 없다고 여기서 약칠 고드라스에 가져오니 왔지 어버터 가야 가야 가야
1: 가야 가야 가야
0: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